0: 피비 마늘.
1: 마이크, 콜.
0: 클램, 하마. One for the master, one for the boy. Papa, come on, papa, no. Drop it, the old school.